0: 난 참 용케 섬뚜레오 사이 사이 사티엔 오요 사티엔 오요 사우룽 파사파나 야사파나 키라나 테스남 타랏 스콰파 쿵 파라파람 파라란 안수노 와티암 아티암 투툴론 스파닷 사티사우룬 판데세나 테로키타나 리에타미아쿠옥
1: Tumkulas, tumkvavi!